던지는 놈이 단섬이너 주석 꼬지마 할리파트 대사 성유목 방청사 조개 해운군마 대판사청 군수 해구 현가무어 조부장 조개 부별라 지장대 등대 청다리 마우리 좌우나졸 근근무 조개 상어 술 치눈치 눈치 멸치 삼치 가재 개물까지 영.